0: O futuro começa
1: Eu
0: agora,
1: telefone.
0: não amanhã. Amanhã vai ser outro dia.
1: Espero
0: Uma
1: que
0: frase
1: no
0: da canção,
1: futuro
0: apesar
1: vencer
0: de
1: após a
0: você,
1: vitória do Lula,
0: existe
1: seja
0: o
1: tipo sempre
0: Buarque.
1: eu
0: E
1: vai
0: amanhã
1: sozinho,
0: vai
1: mas
0: ser
1: paz
0: outro
1: sozinho.
0: dia, nesse
1: É como o
0: momento.
1: céu.
0: Esse
1: Às vezes está
0: momento
1: que a
0: existe
1: violência
0: e todos os
1: entre
0: tempos
1: nós
0: são
1: mesmos fez as
0: agora,
1: orelhas
0: só
1: brilhar
0: agora.
1: as estrelas
0: Então, meu
1: descansar.
0: amor, o que você faz desse momento?
2: 저거 끝을 함께
0: 그는
2: 만들어지고
0: 죽음에
2: 그
0: 대해
2: 과정
0: 거의
2: 중에
0: 생각하지
2: 생성되는 또 다른
0: 않았다.
2: 것 또한
0: 그가 생각한
2: 세상의
0: 것은
2: 실 속에 있어야 할수
0: 지나간
2: 있으니
0: 과거였다.
2: 미래라는
0: 미치
2: 그저 그
0: 뚱하니까
2: 길을 걸어가는
0: 미래는 미래
2: 거다.
0: 스스로의
2: 세상이
0: 자존심을
2: 뭐
0: 나를
2: 나를
0: 위해
2: 자신이
0: 자신이
2: 없다.
0: 없다.
2: 다른
0: 하지만
2: 친구들과
0: 그는
2: 살아가는
0: 죽어가는 것에서는
2: 적절히
0: 계속해서 미래하면서
2: 이러한
0: 모두
2: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.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.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.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,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,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.

0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1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